0: 눈은 그제지 희나시 때때 희시바차서 뜨다마 캔트마 후메이셔나 킬려마다 쇼원이고 신트레이스마다 알지 캔트마 후메이시 지 희나시 이 그때때 컴다움도 어다이히 킬러웨인 쇼다마 그제라
1: 시우트
0: Hitzige Wicht, wenn du sie eisen, sag ich, gut, dass du das gebohrt hast. Bach und das Gdor, ich ist die Mutter, das dran. Ist toll, du dich dort. Ich schnapp sie hier. Schnannig. Schnannig, wo ich es gesagt habe. Lonnie, he's asked, when he's told all his goods. Who is his kid later could see that? Dicht the end, then. It's plates, the gutter. Or see that.